주는 걸 너란 사랑으로 수놓아진 별 내 우주에 너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는 밝혀주는 걸 너란 사랑으로 수놓아진 별 내 우주에 너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는 걸 너는 내 별이